0: 맞아. 그건 나도 아르건 그 아르건 그 건네 스키밀람 구사락발람 그 아르 식사먹이 바뚜디실라다
1: 어 아르 캠라다 캠라마싱 캠방마시붕
0: 맞아 맞아 어 바무지가 그 구실라네 치딩가 삼메뚱사 식사